0: How come?
1: 一个破玻璃看你个美的，我得绿宝石。阿王是什么？
2: 오이간 데 있어 사람의 주승대
0: 제약스 제약스
3: 제약만 주승대
2: 내 디리한 장다 이간 데 뭐
0: 예 그걸 못 갈다 제시에서 뭐 교육 등 대신 작 되게 가버 제약스
3: 아나 나 디리 할 발하고 보스 콜나 트럭 스콜라 미킨 예를 담 되게 노스고 아나 발한 니기 차이 민자 갈아스 들으신들
0: 이 미에 노건 차이가 있나 되긴 좋군 예다 나가 차이 준대 대신 오 아이고, 아이날 끼인데 미안한 것 같아. 바라봐고, 아이라 담은 좀 소개했다.
3: 얘네 애들 좀 수박 받으마. 오늘은 바라 니가 두근 그별 미슴.
2: 야, 예, 손탄. 신 요즘 니가 기엔등 니가 기엔등 자꾸 쓴다 싶어하는 거야.
0: 나디라는 교육내 자같은 최후 다름을 믿긴 냅길듬.
2: 오이바이 빨빨빨. 생각순나 내 말 놔둬 내 말 막 빌리 빨리
3: 아니 펜치로 건드려
1: 잘했다 사 나 페이더